사과하니 야 아무그니 야 마니 야 보알 야 나비 야 눈 야 하디 Ya Badi Ya Baqi Ya Warid Ya Rasid Ya Sabur